0: 한국에서 북한 청함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.
1: Здравствуйте всем! Радио комплекс ПАН удовольствие для ваших ушек.
2: Download Himalaya application, and you can listen to ПАН Radio at any time, at any place.
3: 当收听成为乐趣和习惯，便无论咫尺和天涯。北安综合广播，请您继续收听。